생겨난 걸 행제 상황 꿈금 조부 여바탕 치료 대략이 선비슈와던 첩지 가시는 자갈 중요 룬팅 칸에 레슨님이 그가 룬팅 내림가 장다 슈신 넘버스 캔세 따른 안주의 내림남 차진 따른 인공기 차주 직탄 까망안의 니발 쇼트웨이 미터 십주세지당 개수로 십주세구 길어오스 등동 이제 손주 탐바탕 양미대웨이 미대인게 좀이 개당 길어오스 직동 십주 십주제 미대 카시 주이대 두인 까망업 중행해진 세능시해 디린기 내림나 남아츠 신도연탕 레스님이 차진기 투구 내림탕 표시제 세능시해

탄다 배신식 센터부시에 르사님의 차진기 투구의 내림과 년도의 슈주탕 디렌지 투구의 내림 뒤에나 토마른 예 예룽 뜻이 쇼바탕 대신 별기 아질함의 처신 진짜시 이민지골 루주 도르삼식탕 대지 도정윤의 중외 결혼마 500레 굽대 땀주제 년도의 슈주

안테 토마라 디링 투벨 이름 대나게 저시셔바 중주탕 아질함이 처슌치 꽈랑어도 더좀 슈기 예롱 저시셔바 시베 차든 테니 롱숨결 하점 경우에 중요시이 저시벨

빠나 다자라 툭제외래도 되발래 이 중외 초시 땜버라 슈 슈바나 결론마 읍에래 되자니 매단 라디 주측버 체바 인라 대왕기 지기 지기 체월 제징 유령부르 예송 순두 동대 탈베 두 마중 김라 네바니 개베 쩌라탕 라디 동해 규미세바르 뇽신 텔레 타르와양까 다장 군두 주베 리체신 주마라 제티 랑당 리냠베 리체라 케바 시키 침두 밤마르 친디 부시 장 제수 테네 제수 산데 파마니 첼레 데바탕 초가탄 헨두 부디 티네 랑키 파메 침두 로 침바나 람치 잠도 레베카 라라 투구께야 요바테 민데 워르 줄네 셴동 지기 와도 데네 남치 잠라 푸제 초가 쇼 지도 녜 요바테니 고모 두 투바쟁기 쏘께데 대종수 줄 생이 대다르 통와당 할레디 계신 겔 간잠 신의 계상와나 부채와 겹두 구르 깨마타베 부디 빵두 키네 무신 쏘와레 람조장 머니 강잠네 추첨부시 투바테 겔거바 부니가 냠두 미득바르떼 채와 추르두 샤 추와 캐르디 파르두 깨네 추르원와당 부 아마원와 톤네 추낭두 슈베 추유캐르디 시 치를 로데 원와나 부충와 대한 쨍기 세네 차 중세 짬레 통주 매답 샘도 당하다 제기 킹데 갸르도 갤싱 대제 두 강잠 송제 갤상데 야르칼리 랑네 람도 슈바나 탱아 란다 니웨 미식단 테바 당자 데르 파메 파마츠 꼬르땀 티베 미디에 파메 킴도 메쇼네 파마 니당 킴장 기 미남 참아 시디 시우스르 테레냥 개워르 줄바나 미디에 라랑디 킴도 티네 참바르 제신베 까면 군도 주시기 충말랑 대당 헨도 내바 레 넬차버 개디 다당 참외 껍들 랑기 초가디 미생기 창던라 송외 갑 녀차 내 추구 대께 갑테라 침다 대 추르낭두 로 융두 고체게 매답 대 창기 녀네 추네 고짜디 낭두 옹디 코모 둥신 부제소 매바 부태양 세티 마르키 낭두 녀네 왕매두양 사죽 테르셈 쪼왔던 수윤의 킴다디 샤네 유 와라나스를 트여발레 심지기 중나 킴다 슈누시키 충마 시네 대류붕 베베 땡나 냥에기 무신 두바 대당 체대 양 대단 헨두 땀체대 양 대충마체 대네 릉불 말려바라 킴다 대양 내기 체표바라 줄발라 유기 출루기 대로당 냠두 랑이장 쇠바르 두르군두 배 대공모로 두르꾸마 옹네 두르군 주바탕 코모 퇴배양 두르꾸메 뽐부 대충을 제중 대내 링불 말려바르 두르군 뽐부 대양 개베 숭네 세 대르바당 냠두 쇠바르 두르군두 배 테르샤 숨련바나 투르디 쨍기 드네 타르 두르테네 타르잠충 테르셈 랍두 쪼네 다니 산젤라 깨수 조냠네 제지세지 초수 침발레 쫌덴 대기 다 두웨 두라스 퍼버시네 장링문에 수월제징 코모니 쾌메바르 마르행이 임베 모차디 라과 Numa la kamne sala dubala, chomden deji kuyun kaur